어디? 에? 에? 나 우리 어디에서? 에? 에? 나 아이 자 어디? 에이!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 에?